0: 장난이지.
1: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